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0: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즉각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라고 게재한 외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이란 국내에서든 미국 국내에서든 희석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잘 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대체 수단이 있다며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후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의 여러 당국자 등을 인용해 서명은 온라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재 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일본 시간 13일 SNS에 평화 합의는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근접해 있다며 최종 조정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전망으로 파키스탄은 전자서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올려 조만간 실무급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란의 국영 매체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에 앞서 13일 양해각서 서명 시기에 대해 14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며칠 내에 서명이 있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 과정 속에서 상대방 입장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의 전투 종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 문제는 이후 60일 동안 협의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시기와 합의 내용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도 있는 가운데 조만간 합의에 달할 수 있을지가 초점입니다.
1: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1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3개국 방문에 나선 타카이치 수상이 일본 시간으로 14일 오전 4시경 첫 방문지인 영국 런던 교외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일본 시간으로 14일 밤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 정상의 회담은 지난 1월에 도쿄에서 열린 이후 처음으로 경제안보 분야의 성과문서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의식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포함한 경제적 압박과 자의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는 동시에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재활용, 비축 면에서 협력하기로 확인할 전망입니다. 또 해상 풍력 발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양 정상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사태의 조기 진정을 위한 연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0: 미국의 AI 기업인 엔트로픽이 미국 동부 시간 12일 오후 5시 21분, 일본 시간 13일 오전 6시 21분에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내외를 포함해 외국인의 클로드 미토스 5와 페이블 5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클로드 미토스 5와 페이블 5의 모든 이용자 사용을 즉각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이 지난 4월에 미토스를 발표한 이후 악용될 위험도가 높아 약 50개의 기업과 조직으로 제공을 제한했으나 이달 들어 약 200개 사로 확대했습니다. 또 회사 측은 지난 9일 미토스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페이블 5에 대해 안전대책을 도입했다며 일반 이용자에 대한 제공을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타야마 재무상은 13일 구 트위터인 X에 현 시점에서 일미 재무성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변화는 없다고 게재했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지난달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클로드 미토스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들어 일본 정부와 일부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출발한 천황 부처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6시 45분경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의 스히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황실과 네덜란드 왕실은 오랫동안 친밀하게 교류해왔는데 천황 부처는 16일까지 네덜란드 동부의 왕실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헤드아우데로성에 체류한 뒤 다음 날에는 암스테르담 왕궁 앞에 있는 광장에서 환영식에 참석하는 동시에 전몰자 기념비에 헌화하고 추모할 예정입니다. 밤에는 국왕 부처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천황 부처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문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20일 벨기에로 이동합니다.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은 NHK 등 일부 언론의 취재에 응해

0: 일본과 네덜란드 그리고 황실과 왕실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된 양호한 관계와 양국 간 관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의 역사에 새로운 하나의 장이 더해질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황실 가족과는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고, 특히 20년 전 당시 황태자 부처였던 천황 부처가 네덜란드에 체류했을 때는 서로를 보다 깊이 아는 기회가 됐고, 그 이후 서로 많은 훌륭한 교류를 계속해 왔다고 회상했습니다.
1: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0일 북조선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공동 성명을 EU, 유럽연합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외무성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0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EU 정상들과 회담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불법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외무성 19개 대변인은 13일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엄중한 적대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조선 외무성은 13일 대외정책실장도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전쟁 수출일 등이라고 비난해 이재명 정부가 북조선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관되게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31년 만에 열리는 스모 해외 공연이 13일 시작돼 선수들의 힘찬 모습에 많은 스모 팬이 큰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31년 만에 열린 스모 파리 공연은 상위 랭크의 선수 41명이 참가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 공연 전에는 일본 스모협회의 하카쿠 이사장과 선수 등 모두 약 80명이 공연장 밖에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이 자리에 모인 스모팬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적힌 타월을 들고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회장은 열기에 휩싸여 첫날 토너먼트 결승에서 고토자쿠라 선수가 키리시마 선수를 밀어내기 기술로 이기자 큰 환호성과 박수가 나왔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왔다는 32세 남성은 처음으로 스모를 보고 매우 흥분했다며, 처음에는 전통적인 의식 등이 인상적이었지만 선수들의 힘과 여러 가지 기술에도 압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연을 보러 스웨덴에서 왔다는 51세 남성은 우라 선수를 좋아해서 응원했다며, 내일도 보고 싶고 가능한 한 빨리 도쿄에서도 직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0: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 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猿の温泉
0: 은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사르
0: 원숭이하고
4: 온센
0: 온천 사이에 노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4: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오네가이시마스는
0: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4: 마데를
0: 붙이고
4: 오네가이시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네가이시마스. 사루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ちらまでですか?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ちらまでですか?
1: 어디까지예요?
4: どちらまで?
0: 에
4: どちら?
0: 는 의문사인데
4: どこ?
0: 어디?의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5: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공항까지부탁합니다。
4: 空港
0: 는공항이라는뜻인데空港의우와오는길게발음합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空港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그럼행선지를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도쿄스카이트리에가려고택시를탔다고가정해보세요도쿄스카이트리는
4: 도쿄스카이트리도쿄스카이트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도쿄스카이트리마데오네가이시마스
1: 택시기사에게메모와지도를보이면서가달라고하는경우도있죠
0: 그럼지도를보이면서이호텔까지부탁합니다라고말해볼까요이호텔은
4: 고노호텔고노호텔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고노호텔마데오네가이시마스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에나온
4: 오네가이시마스
0: 라는표현의편리한사용법을소개해드리죠
4: 오네가이시마스
0: 의앞에명사를붙이면부탁을할때사용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호텔에서체크아웃을하고싶을때는
4: 체크아웃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합니다음식점이나카페에서커피를주문하려면커피는
4: 코히
0: 니까
4: 코히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합니다계산해달라고할때는계산
4: 오카이케
0: 를써서
4: 오카이케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하면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체크아웃오네가이시마스코히오네가이시마스오카이케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6: ハルさんの知恵袋。
1: ハル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택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의택시는거리에따라요금이정해져서미터기에표시되기때문에기사에게물어볼필요가없습니다
1: 네아주편리하죠택시는어디서탈수있나요
0: 공항이나역호텔관광명소에는대부분택시승강장이있습니다그리고도시에서는빈차가많이달리고있어서손을들어서세울수도있죠택시뒷문은자동문으로기사가열고닫으니까승객자신이열고닫지않도록주의하셔야해요
1: 빈차인지는어떻게구별하죠
0: 빈차일경우대시보드위에한자두글자로
4: 그샤
0: 빈차라고표시되어있습니다
1: 네미리사진같은걸보고한자를알아두면좋겠네요전화로부를수도있나요
0: 네영어나다른언어로된예약앱도있습니다택시대수가적은지방에서는예약을해놓는게안심이되겠죠
1: 네택시는편리하기는하지만대도시에서는차가밀려서예상보다시간이많이걸리기도하죠
0: 그렇죠차가밀려서오래택시에타고있으면그만큼요금이불어나니까주의하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